0: 지금 지환이가 뭘 찾았다는 거예요?
1: 아, 저 그게
0: 무슨 수작질을 벌이고 다니는 거야?
2: 목격자가 있으면요. 주홍이 아버지가 우주한 편에 서면요.
3: 백상보 그 인간이?
2: 주홍이한테까지 털어놨어요.
4: 어디로 튈지 모른다고요.
5: 이번엔 오토바이 붙이기가 아니라 아예 차로 밀어버리기라도 하시길.
3: 못할 것도 없지.
6: 제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요.
3: 하차식들 위해서 10년만 딱 채우자고. 해달라는 건 내가 뭐든지 다 해줄 테니.

0: 책상에서 쓰러져 경수를 부딪혔고 허혈성 뇌손상 의심된 상황이에요.
1: 내가 처리하겠다는데 왜 어머니가 나서가지고 이런 이딴 일로 만드시냐고요?
2: 별거 아니야. 어쩌니?
0: 그래서 밤새 조웅이랑 같이 병원에 있었던 거야?
3: 넌 이 상황에서도 그게 중요하니?
1: 그게 무슨 소리야? 어떻게 영상이 하나도 안 남아있을 수가 있어?
3: 뭐라고? 무슨 영상이 나왔다고?
0: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네 집 식구들